농촌 집채 3자 관리, 고표준 농지 건설 등 방면의 문제 정돈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깊이 파고들어 철저히 조사하고 경각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 배후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조사하고 보여주기식 성과를 꾸미는 행위 성과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 지적관 왜곡 문제를 파고들어 조사하며 느슨하게 당을 관리하고 질의하며 당 건설이 형식화되고 악화되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조사하고 규율을 위반하고 법을 어긴 간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진정으로 한 명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한 지역을 경고하고 한 지역을 정화하는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넷째,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사건을 하나 조사 처리할 때마다 한 차례 해부하듯 철저히 분석해 왜이 분야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제도의 어느 부분에 허점이 생겼는지, 감독 관리 어느 환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제도가 있는데도 시행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 유형별 분석을 돌파구로 삼아 심층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감독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돈 성과에 대해 되돌아보기를 실시하고 군중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결과를 공시 공개하며 신고 장려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교율 검사 감찰 감독과 심계 감독, 재정 회계 감독, 통계 감독 등의 협력과 연계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철저하게 흔적을 남기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집중 정돈을 사업 보고와 책임 보고, 당정 감독 점검, 순시순찰, 간부 평가 등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급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일선으로 내려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며, 시현 당정 제일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엄격하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성 교율 검사 감찰 기관은 계속해서 솔선수범해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교율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각급 직능 부문에서는 주간 감독 관리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으로 칼끝을 겨누어 해당 계통의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중대한 투쟁의 일선에서 간부를 양성하고 단련하며 검증해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개혁에 적극적이고 사업 실적이 뛰어나며 청렴 결백한 간부를 진정으로 선발하고 중용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성교율 검사위원회 서기, 성감찰위원회 주임인 사문빈이 전성 집중정돈 사업 진척을 통보했습니다. 채동, 손간, 류위, 진육황, 김육희가 중점 책임 정돈 대상과 민생 실사 진척 상황, 존재하는 문제 및 다음 단계 조치를 회부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회 동지, 성교율 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지도성원, 성직속 관련 부문과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정 민생 보장과 개선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으며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생 실사 대상을 알심대로 계획 실시하며 교육, 의료, 취업, 사회 보장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정확하게 시책하면서 매 하나의 민생 실사가 성과를 거두고 매 하나의 해민 조치가 인심을 따뜻하게 해 발전 성과가 보다 많은 전시 시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교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교육 투입 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무 교육의 질적,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며 학교 건물 보수 개조, 교수 설비 갱신, 학생 급식 개선 등 대상을 추진해 도시농촌 학교 운영 조건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원 양성과 교류 기제를 보완해 교원들의 전문 자질과 교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소 정책을 정년 시달하고 교외 양성 행위를 규범하며 방과 후 봉사지를 높이는 한편 방과 후 봉사 내용을 풍부히 해 학생들의 전면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 향진 학교에 대한 지원 력도를 확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 도시농촌 교육 일체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촌 아이들이 량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위생 봉사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군중들의 진료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의약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김미령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량질의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내려가도록 촉진하고 시향촌 3급 의료위생 봉사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층 의료위생기구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설비와 의무 일꾼을 충분히 갖추고 강화하며 기층 진료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군중들의 진
병원 앞에서 량질의 편리한 의료 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예약 진료, 시간대별 진료, 온라인 상담 등 便民 봉사를 시행해 군중들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공위생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만성 질환 관리, 분야아동 보건 등 사업을 잘하면서 전력을 다해 인민 군중의 생명 재산과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취업 보상이 착실하고 힘있게 추진되며 취업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훈천시에서는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달하고 직업 기능 양성 력도를 높이며 시장 수요와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주문형 방향성 양성을 전개해 노동자의 취업 능력과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 농민공, 취업 곤란 인원 등 중점 군체의 취업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하고 창업 담보 대출, 창업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시달하면서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 것을 경제하고 있습니다. 동산구 경제, 다국 전자상거래, 문화관광 산업 등 발전 우세 의탁해 더 많은 취업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 경로를 넓혀 취업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민생 보장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극빈곤 인원 구조 부양 기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계층별, 분류별 사회구조 체계를 건립 건전히 보장해야 할 사람은 모두 보장하고 구조해야 할 사람은 모두 구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유수 아동 등 특수 군체에 대한 관심과 봉사를 강화하고 양로 봉사 시설을 완비하며 가정 사회구역 양로 봉사 발전을 추진하며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징수를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과 양로보험 대우 수준을 높여 사회보장이 더 많은 군중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민생 실사가 군중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관광 성수기가 서서히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변경도로 G331 군촌 구간은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습지와 강경지, 국문 풍경, 삼국 풍정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은 여름방학의 막바지를 놓치지 않고 당풍 해온 다채 군촌을 찾아 변경 도시만의 인문과 자연의 화폭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G331 군촌 구간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면 넓고 평탄한 도로가 산림과 습지 사이를 휘감으며 뻗어있고 길 양옆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두만강 물결은 조용히 흐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변경만의 웅장하고 독특한 풍광입니다. 목소진 캠핑카 야영지와 거로 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캠핑을 즐기며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변경 도시 밤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계속하면 경신 습지에 물빛이 반짝이고 갈대숲이 바람이 흩날리며 아름다운 생태 풍경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남기도록 흡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G331 군촌 구간의 핵심 필수 방문지인 군촌 풍경구에 도착합니다. 룡곡하게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로저 삼국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 기러기 울음소리가 삼국이 들리고 호랑이 포효 소리가 삼강에 울려 퍼지는 변경의 상황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산 기슭의 동방 제일촌에는 조선족 특색 민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으며 민속 체험과 특색 음식이 자가운전 여행을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여름방학이 막바지이지만 풍경은 계속됩니다. 현재 군수는 가을철 관광 기회를 잡아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로를 기반으로 로선 내 관광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경 자가운전 관광 명함을 빛내어 이 변경 풍성이 지속적으로 문화 활력을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군수를 찾아 관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소구역 환경은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조석이자 주민 안거 락업의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구역에서는 여전히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 녹지내 규정 위반 주차, 녹지를 무단 점유해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등 각종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소구역 내에서는 비문명적인 반려견 사육 및 관리 행위가 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아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배설물도 제때 치우지 않아 사람을 물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부 자가용은 잔디밭을 함부로 밟고 주차하면서 녹화 식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비료 사용으로 악취가 발생해 공공 녹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 주변 구석이나 녹지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분비물 등이 장기간 쌓여있고 제때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서 모기와 세균이 번식하고 있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혼란 현상은 일상적인 관리와 순찰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공공 문명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문 사회구역 및 물업에서는 조속히 특별 질의를 전개하고 순찰과 설득 력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상시와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문명 선전 인도를 강화해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소구역 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성군중신변부정기포및부패문제집중정돈사업추진회의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珲春시에서는민생의실제적인일을착실히추진한것으로군중들의획득감행복감을부단히제고하고있습니다전성군중신변부정기폭및부패문제집중정돈사업추진회의가근일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단석이황강희회의를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평정석의중요지시회의정신을깊이관철하고력도를줄이지않고기세를늦추지않으며기준을낮추지않고집중정돈이끊임없이깊이나아가고더큰성과를거두도록추동해인민군중의공평하고정의가교태했다는것을절실히느끼도록해야합니다성당이부석이며성장인허옥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중앙교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제1감독조관련동지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집중정돈이전개된일에전성상하에서는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회시정신과당장중대결책보치를예누리없이관철하고중앙교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강력한지도하에성실하게실천하고착실하게일하며힘을모아난관을공략해각항사업이착실한성과를거뒀습니다군중신변의부패를조사처리하고군중들이강하게반영한일련의고질적인문제를해결했으며군중의복지에마음을쓰는일련의간부대우를단련해복지에가능하고보급가능한일련의경험방법을형성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집중정돈은인민을위해싸우고정의를위해싸우는것이며민의를따르고백성의인정을받는것이므로반드시꾸준히실속있게잘추진하고실질적인성과를거둬야합니다첫째당부를명기하고립지를제고해야합니다집중정돈사업을잘들어주는것을정치적책임을보여주는필연적인요구이자한지역백성에게복을가져다주는핵심적인조치이며당성을단련하고기풍을바로잡는실제행동으로삼아결전의해에결전의싸움을단호히잘싸워이겨야합니다둘째중점의초점을맞추고공략을다그쳐야합니다신소새로운상황과동향을제때파악하고지도간부들은앞장서서사건을책임지며모순이두드러지고문제가집중된곳으로직접내려가신소를접수하며현당이속이는어려운문제를두려워하지말고신소난제를적극해결해야합니다농민공로임지불을보장하고악의적인로임재불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해절대로그들이땀을흘리고또눈물까지흘리게해서는안됩니다군중이기뻐하는지만족하는지동의하는지를사업을검증하는기준으로삼아농촌집채3자관리고표준농지건설등방면의문제정돈을착실하게추진해야합니다셋째깊이파고들어철저히조사하고경각심을강화해야합니다사건배후의형식주의관료주의문제를깊이파고들어조사하고보여주기식성과를꾸미는행위성과수치를조작하는행위등지적관왜곡문제를파고들어조사하며느슨하게당을관리하고치리하며당건설이형식화되고악화되는문제를깊이파고들어조사하고교율을위반하고법을어긴간부에대해서는엄격하게조사하고신속하게처리해진정으로한명을조사처리함으로써한지역을경고하고한지역을정화하는효과를거둬야합니다넷째제도를보완하고재발을엄격히방지해야합니다전형적인사건을하나조사처리할때마다한차례해보하듯철저히분석해왜이분야에서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는지제도의어느부분에허점이생겼는지감독관리어느환절에서문제가발생했는지왜제도가있는데도시행되지않는지를명확히파악해야합니다반복적으로발생하는공통적인문제에대해서는사례유형별분석을돌파구로삼아심층적인문제와구조적인문제를찾아내고감독과관리를유기적으로연계해야합니다정기적으로정돈성과에대해되돌아보기를실시하고군중이직접문제를제기하고결과를공시공개하며신고장려등을실시하는제도를마련하고보완해야합니다교율검사감찰감독과심계감독재정회계감독통계감독등의협력과연계를더욱심화하고확대해야합니다다섯째책임을확실히다지고철저하게흔적을남기며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각급당위와정부는주체적책임을확실히짊어지고집중정돈을사업보고와책임보고당정감독점검순시순찰간부평가등의중요한내용으로삼아야합니다성급지도간부들은앞장서서일선으로내려가감독하고지도해야하며시현당정제일책임자들은제일책임자의역할을잘이행하고엄격하고세밀하며실질적으로업무를추진해야합니다 전성 교율검사감찰기관은 계속해서 솔선수범해 투쟁정신을 발휘하고 교율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각급 직능 부문에서는 주간감독관리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으로 칼끝을 겨누어 해당 계통의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중대한 투쟁의 일선에서 간부를 양성하고 단련하며 검증해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개혁에 적극적이고 사업 실적이 뛰어나며 청렴 결백한 간부를 진정으로 선발하고 중용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성교율 검사위원회 서기, 성감찰위원회 주임인 사문빈이 전성 집중정돈 사업 진척을 통보했습니다. 채동, 손간, 류위, 진육황, 김육희가 중점 책임 정돈 대상과 민생 실사 진척 상황, 존재하는 문제 및 다음 단계 조치를 회부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회 동지, 성교율 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지도성은 성직속 관련 부문과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정 민생 보장과 개선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으며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생 실사 대상을 알심대로 계획 실시하며 교육, 의료, 취업, 사회 보장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정확하게 시책하면서 매 하나의 민생 실사가 성과를 거두고 매 하나의 해민 조치가 인심을 따뜻하게 해 발전 성과가 보다 많은 전시 시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교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교육 투입 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무 교육의 질적,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며 학교 건물 보수 개조, 교수 설비 갱신, 학생 급식 개선 등 대상을 추진해 도시농촌 학교 운영 조건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원 양성과 교류 기제를 보완해 교원들의 전문 자질과 교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소 정책을 정년 시달하고 교외 양성 행위를 규범하며 방과 후 봉사지를 높이는 한편 방과 후 봉사 내용을 풍부히 해 학생들의 전면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 향진 학교에 대한 지원 력도를 확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 도시농촌 교육 일체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촌 아이들이 량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위생 봉사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군중들의 진료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군천시에서는 의약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김미령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량질의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내려가도록 촉진하고 시향촌 3급 의료위생 봉사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층 의료위생기구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설비와 의무 일꾼을 충분히 갖추고 강화하며 기층 진료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군중들의 문 앞에서 량질의 편리한 의료 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예약 진료, 시간대별 진료, 온라인 상담 등 便民 봉사를 시행해 군중들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공위생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만성 질환 관리, 분야아동 보건 등 사업을 잘하면서 전력을 다해 인민 군중의 생명 재산과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취업 보장이 착실하고 힘있게 추진되며 취업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훈천시에서는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달하고 직업 기능 양성 력도를 높이며 시장 수요와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주문형 방향성 양성을 전개해 노동자의 취업 능력과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 농민공, 취업 곤란 인원 등 중점 군체 취업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하고 창업 담보 대출, 창업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시달하면서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산구 경제, 다국 전자상거래, 문화관광 산업 등 발전 우세 의탁해 동많은 취업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 경로를 넓혀 취업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민생 보장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도시농촌 최저생활 보장, 극빈곤 인원 구조 부양 기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계층별, 분류별 사회 구조 체계를 건립 건전히 보장해야 할 사람은 모두 보장하고 구조해야 할 사람은 모두 구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류수 아동 등 특수 군체에 대한 관심과 봉사를 강화하고 양로 봉사 시설을 완비하며 가정 사회구역 양로 봉사 발전을 추진하며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징수를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과 양로보험 대우 수준을 높여 사회 보장이 더 많은 군중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민생 실사가 군중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관광 성수기가 서서히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변경도로 G331 군촌 구간은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습지와 광경지, 국문 풍경, 삼국 풍경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은 여름방학에 막바지를 놓치지 않고 당풍 해온 다채 군촌을 찾아 변경 도시만의 인문과 자연의 화폭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G331 군촌 구간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면 넓고 평탄한 도로가 산림과 습지 사이를 휘감으며 뻗어 있고 길 양옆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두만강 물결은 조용히 흐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변경만의 웅장하고 독특한 풍광입니다. 머혹서진 캠핑카 야영지와 거로 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캠핑을 즐기며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변경 도시 밤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경신 습지에 물빛이 반짝이고 갈대숲이 바람이 흩날리며 아름다운 생태 풍경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남기도록 흡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G331 군촌 구간의 핵심 필수 방문지인 군촌 풍경구에 도착합니다. 룡고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로저 삼국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 기러기 울음소리가 삼국이 들리고 호랑이 포효 소리가 삼강에 울려 퍼지는 변경의 상황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산 기슭의 동방 제일촌에는 조선족 특색 민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으며 민속 체험과 특색 음식이 자가운전 여행을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여름 방학이 막바지이지만 풍경은 계속됩니다. 현재 군수는 가을철 관광 기회를 잡아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로를 기반으로 로선 내 관광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경 자가운전 관광 명함을 빛내어 이 변경 풍성이 지속적으로 문화 활력을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군수를 찾아 관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소구역 환경은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조석이자 주민 안거 락업의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구역에서는 여전히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 녹진의 규정 위반조차 녹지를 무단 점유해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등 각종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소구역 내에서는 비문명적인 반려견 사육 및 관리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아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배설물도 제때 치우지 않아 사람을 물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부 자가용은 잔디밭을 함부로 밟고 주차하면서 녹화 식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비료 사용으로 악취가 발생해 공공 녹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 주변 구석이나 녹지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등이 장기간 쌓여 있고 제때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서 모기와 세균이 번식하고 있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혼란 현상은 일상적인 관리와 순찰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공공 문명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문 사회구역 및 무렵에서는 조속히 특별 질의를 전개하고 순찰과 설득 력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상시와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문명 선전 인도를 강화해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소구역 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매체로보는珲春，오늘은연변에서전자상거래생태계심층육성으로내외상방향발전에새해동력을활성화하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珲春시의현대시설농업첨단기술시범단지대상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제6회중국신전자상거래대회가곧길림성에서열리면서전성신전자상거래산업이디지털인공지능역량부여와전역적인승급을통한새로운발전열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최근수년간연변수는신전자상거래발전기회를놓치지않고연변변경의지리적위치생태자원과개방정책이중첩되는우세를바탕으로봉사체계를지속적으로건전히하고시장주체를육성하며공급사슬을강화하고국제물류를원활히하며내부에서는연변특산물브랜드를육성하고외부에서는동북아다국통로를확장하는전자상거래발전모식을혁신적으로탐구해왔습니다연변다국전자상거래발전의핵심담채중하나인珲春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는현재상무문화관광전시판매를일체화하여변경도시의대외개방을위한새로운명함으로되고있습니다단지는珲春통상구의수입우세를바탕으로특색있는킹크랩전시관을조성하고원스톱쇼핑현장가공의몰입형체험모식을선보여다국상무업태에더많은생동감과체험감을더해주고있습니다연변주는변경개방우세를바탕으로통로선행쌍방향관통을견지하며내외부련동다국전자상거래의새로운중추를구축했습니다珲春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와연결공항구에위치한 RCEP 연변다국수출입중심등주요플랫폼을건설해200여개전자상거래물류대외무역기업이입주하도록했습니다珲春동북아국제상품성연결보세전시체험집산중심珲春이구매등전시판매매개체에의탁해온라인구매보세수입업무를심화발전시키고만여가지수입상품을집결해수입상품의새로운소매업태를최적화하며전성관광쇼핑의새로운지표를구축해매개체를강하게하고집결적방사효과를발휘했습니다珲春연길의두개국가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를의탁해9610 9710 110등다중모식다국전자상거래수출입업무를전면시행했습니다珲春에서새롭게개통한5034보세전자상거래물류중개업무는첫해무역액이35억원을돌파했습니다연길다국통정선공공쇼핑몰의전여가지제품이상륙해다국전자상거래전모식정책봉사지원체계를구축했습니다珲春종합시험구는동관영파등도시에대형집화회전창고와수거창고36개를배치하고국내최초의제조대러시아대형소포전용선동북최초의다국전자상거래소포국제도로운송중로철도우편물등3대업무를개통하여전국을포함하는접수망을형성했습니다대외개방통로를개척하는동시에연변수는특색농산물산업가치를깊이발굴하고현지식품기업이디지털경제를적극수용하도록인도하여지역판매장벽을타파했습니다도나시장유식품유한공사는성숙한생산가공시스템을바탕으로다양한생방송채널을활용해잡곡전병의전국적판로를지속적으로넓혀가고있습니다기업은브랜드자체생방송을강화하는동시에동방견선여휘동행등주요방송진행사와련동으로브랜드자체방송플러스주요방송진행달인이중채널운영계좌를구축했습니다현재기업의틱톡터보괄소등주류의플랫폼에서의팬총수는100만명을돌파했으며2026년상반기온라인매출액은동기대비 20% 증가했습니다전주에는총137개의각종전자상거래시범항목이설립되고성급신전자상거래흥변부민시범촌36개가건설됐습니다현양촌3급전자상거래봉사지점은870여개에달합니다동시에연변주는우수상품의유통판매경로를확대하고연변조선족김치문화축제및신전자상거래생방송축제국조식대클라우드글로벌쇼핑신전자상거래축제등일련의주제활동을지속적으로개최해연변우수상품등브랜드의인지도와시장영향력을확대하고있습니다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제작한전자상거래생방송혁신융합프로젝트연변우선은지난해5월방송개시이후전플랫폼에서총200만건이넘는거래를성사시켰으며현지30여개생산기업의증산과일자리증가를직접이끌었습니다온라인설날상품축제브랜드품질온라인쇼핑축제농업부촉풍작시즌등소비촉진활동을상시적으로진행하고경동점요플랫폼에10대지방관이상시운영되고있으며최할머니살리와동북화라형등전자상거래단체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 연변주의 온라인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94%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 연변주의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의 선두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군초시 현대시설농업 첨단기술시범단지 대상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천자양 남산촌 한 건설 현장에서 설치 노동자들이 수십 미터 길이의 아치형 강관 골조 하나하나를 주황골조으로 밀어올리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벽체 설치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료현대 따르면 이 대상은 산동 수관농업 지수그룹에서 투자 건설하며 총 부지 면적은 3032.82미모입니다. 대상은 마천자양 양포만족향 등 향진에 배치해 실시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휴식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 종합체를 구축해 건설 후 주변 향진 노동력 취업을 이끌고 승수에 조력하게 됩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부단히 뜨거워지면서 종로조 삼곡 접경 지대에 위치한 훈촌시는 독특한 변경 풍토와 역사문화 바탕에 의거해 민박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지 방문해서 발견한 데 따르면 무형문화 유산 특색 민박은 역사문화와 무형문화 유산 기회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데 도시구역 변민 정품 민박은 간편함과 편안함, 높은 가성비를 내세웠고 두 가지 류형의 민박은 차별화된 경영으로 각자의 특색을 살려 공동으로 훈촌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함장을 빛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 자리 잡은 반산월 민박 호텔은 훈촌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이 민박은 발해국의 전년 역사 맥락을 깊이 발굴했고 건축은 고진의 당풍 고운을 이어받았으며 날아갈 듯한 점막 끝과 푸른 벽돌의 검은 기와는 발해 문화와 조선족 무형문화 유산 요소를 완벽히 융합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이 고금이 교차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민박은 고진 공연 광장과 무형문화 유산 장터에 바로 인접해서 실경 공연과 조명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숙박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을 원스톱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진의 문화 체험을 주로 내세우는 민박과 달리 훈촌 시구역의 각종 변민 정품 민박은 편리 편한 실속을 주로 내세워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훈촌에서 여러 곳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로련봉은 기자에게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민박이 세심한 봉사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많은 자가운전 관광,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하루 평균 투숙률이 80% 좌우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订单量也逐渐的增加了，然后我们就是做好我们在卫生方面，在服务方面，这我们是尽量做。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매체로보는珲春오늘은연변에서전자상거래생태계심층육성으로내외상방향발전의새해동력을활성화하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珲春시의현대시설농업첨단기술시범단지대상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제6회중국신전자상거래대회가곧길림성에서열리면서전성신전자상거래산업이디지털인공지능역량부여와전역적인승급을통한새로운발전열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최근수년간연변수는신전자상거래발전기회를놓치지않고연변변경의지리적위치생태자원과개방정책이중첩되는우세를바탕으로봉사체계를지속적으로건전히하고시장주체를육성하며공급사슬을강화하고국제물류를원활히하며내부에서는연변특산물브랜드를육성하고외부에서는동북아다국통로를확장하는전자상거래발전모식을혁신적으로탐구해왔습니다연변다국전자상거래발전의핵심담체중하나인珲春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는현재상무문화관광전시판매를일체화하여변경도시의대외개방을위한새로운명함으로되고있습니다단지는珲春통상구의수입우세를바탕으로특색있는킹크랩전시관을조성하고원스톱쇼핑현장가공의몰입형체험모식을선보여다국상무업태에더많은생동감과체험감을더해주고있습니다연변주는변경개방우세를바탕으로통로선행쌍방향관통을견지하며내외부연동다국전자상거래의새로운중추를구축했습니다珲春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와연결공항구에위치한 RCEP 연변다국수출입중심등주요플랫폼을건설해